아메리카스 야른. 인티카마 대시 1. 뭐름. 예품 요네팀 Mehmet Köseoğlu. 예산 Nazım Mirkelam. 세나리오 Beyza Kara. 세슬렌드르메 요네트메니 İskender Bağcılar, Neslihan Gürgün. 세스카잇 Mahmut Acar. 몬타즈 Halil Karabacak.